아가스만인 fall. 허생아시 농무기 제네라시 대선덕 저기다바 타우람생 닝싱제리. 니하기 마퉁퉁따로 가미니 따라 레위승욱이 와품다 단제가니 레후다 따바 레이나 딜나. 닝타우점 옹빌레이 마할레이 메나삭바 메이테 이세이 탐자리 퉁따로 가미니 따라망아. 퉁따룩 마카이 수르산기 창검기 세세퍼승덕이 마담시 홍컥 마당마당 란덕제가니. 필름사이 산덕제가니 뿡따루가미니 니프망아. 나세유 뿡따레 권젤나 좀더 담자리 마니뿌리 마담시. 랑뿡락범 자문아데비나 삭바노트 란덕제가니 뿡따릿가미니 니프. 뿡따릿가미니 양카이망아. 젠드르산기기 쿠돌다 라이메유 마라다자른 살마나 콩바기들 단제가니. 가이텔기 마파우다 닝옴옴 가이텔기 마파우다 한제가니 아육봉 니팔가미니 니푸. 다룸 란톡비가다바 에익범 브리오발아마디 낭옴 이베야이마 다룸 부톡바 톡좀 레누발아. 나세 육봉 마펄 다비닝바 이세이다 라이폰 인 필름세이 산독제가니. 나이코타 기시 탐자리 봉 마펄 마카이 봉따라 하이스남 로메싱아마디 강인범 하리알리다기 마담 시싱란 독재기니. 델리다기 릴레다 말림기 파우산 독재기니 봉따라가 미니꾼.

0: ꯍꯧꯖꯤꯛ ꯐꯥꯎꯕ ꯍꯜꯂꯛꯇ꯭ꯔꯤꯅꯤꯁꯦ, ꯄꯨꯡ 11:00 ꯇꯥꯁꯤꯜꯂꯛꯀꯗꯧꯔꯦ, ꯀꯩꯅꯣ ꯃꯥꯅ ꯒ꯭ꯌꯥꯟ ꯁꯨꯛ ꯌꯥꯝꯅ ꯇꯥꯗ꯭ꯔꯤꯁꯤꯕꯣ? ꯀꯔꯤꯅꯣ ꯃꯤ, ꯍꯥꯏꯗꯤ ꯂꯣꯏꯔꯦ, ꯃꯤꯌꯥ ꯃꯃꯥꯡꯁꯤꯗ ꯁꯤꯈꯤꯕꯅ ꯐꯔꯦꯃꯤ ꯑꯩꯕꯨ. ꯊꯕꯛ ꯁꯨꯇꯠꯂꯕ ꯊꯥ ꯑꯍꯨꯝ ꯑꯣꯐꯤꯁ ꯀꯥꯔꯛꯇꯕ, ꯑꯗꯨꯒ ꯂꯧꯊꯣꯛꯄꯒꯤ ꯑꯣꯐꯤꯁꯇꯒꯤ ꯆꯦꯁꯨ ꯄꯤꯔꯝꯃꯕ, ꯅꯍꯥꯟ ꯃꯈꯩꯗꯤ ꯃꯥꯅ ꯑꯣꯐꯤꯁ ꯆꯠꯄꯅꯤꯅ ꯆꯠꯂꯤꯁꯤꯕꯨ ꯀꯗꯥꯏꯗ ꯆꯠꯂꯤꯕꯅꯣꯕ? ꯃꯁꯤꯗꯤ ꯍꯟꯗꯍꯜꯂꯛꯈꯤꯁꯅꯨ, ꯃꯥ ꯁꯤꯕ꯭ꯔꯥ ꯑꯩ ꯁꯤꯕ꯭ꯔꯥ ꯑꯃꯗꯤ ꯁꯣꯏꯗꯅ ꯇꯧꯔꯗꯣꯏꯅꯤꯗꯅ.
1: ꯊꯣꯡꯁꯤꯁꯨ ꯂꯣꯏꯅ ꯂꯣꯟꯈ꯭ꯔ ꯃꯥꯜꯂꯤꯅꯦ, ꯀꯝꯗꯧꯅꯤ ꯇꯧꯔꯤꯁꯤꯗꯤ? ꯑꯁ, ꯃꯅꯤꯡ ꯊꯣꯡꯁꯨ ꯂꯣꯏ ꯂꯣꯟꯈ꯭ꯔꯦꯅꯦ, ꯇꯧꯔꯤꯁꯤ ꯀꯃꯥꯏꯅ ꯇꯧꯗꯣꯏꯅꯣ? ꯑꯁ, ꯊꯣꯡ ꯂꯣꯏ ꯂꯣꯜꯂꯤꯅꯦ, ꯊꯣꯡꯁꯤ ꯂꯣꯏ ꯂꯣꯜꯂꯤꯅꯦ. ꯁꯟꯗ꯭ꯌꯥ, ꯒꯥꯔꯤ ꯃꯅꯨꯡꯁꯤꯗ ꯁꯨꯝ ꯇꯨꯝꯃꯁꯤꯔꯥ?
0: ꯑꯣꯏꯔꯣꯏꯗꯕ ꯉꯥꯡꯒ ꯅꯨꯇꯥꯃꯣ, ꯌꯥꯔꯣꯏꯗꯣꯏꯗꯕꯅꯤꯅ ꯑꯣ ꯏꯆꯦꯗꯣ ꯀꯣꯛ ꯀꯣꯛ ꯊꯣꯛꯄꯤꯔꯣ ꯀꯩꯗꯧꯔꯒꯦ?
1: ꯁ꯭ꯋꯥꯏꯗ ꯂꯥꯏꯕꯛ ꯌꯦꯡꯉꯁꯤ, ꯅꯪꯁꯨ ꯒꯥꯔꯤꯗꯒꯤ ꯀꯨꯝꯊꯔꯛꯑꯣ, ꯀꯨꯝꯊꯔꯛꯑꯣ ꯒꯥꯔꯤꯗꯨꯗꯒꯤ. ꯁꯈꯤꯌꯥ, ꯁꯈꯤ, ꯅꯪ ꯇꯨꯝꯃꯕꯣ? ꯑꯁꯦ, ꯊꯣꯡꯁꯦ ꯑꯝꯇ ꯍꯥꯡꯉꯨꯅꯦ, ꯇꯥꯔꯕꯣ? ꯅꯪꯕꯨ ꯊꯣꯡꯁꯦ ꯑꯝꯇ ꯍꯥꯡꯉꯛꯑꯣ, ꯊꯣꯡ ꯍꯥꯡꯉꯛꯑꯣꯕ.
0: ꯉꯁꯤꯗꯤ ꯑꯣꯐꯤꯁꯇꯒꯤ ꯅꯨꯡꯉꯥꯏꯕ ꯄꯥꯎ ꯑꯃ ꯇꯥꯔꯅꯤ, ꯆꯪꯕꯤꯔꯛꯑꯣ ꯆꯪꯕꯤꯔꯛꯑꯣ. ꯃꯣꯏ ꯇꯥꯃꯣꯒꯤ ꯇꯨꯡꯗ ꯃꯤ ꯑꯃ ꯂꯦꯞꯂꯤꯕꯁꯤꯕꯨ ꯀꯅꯥ ꯅꯣꯏꯃꯤ? ꯍꯩꯃ, ꯅꯨꯄꯤꯅꯤꯅꯦ, ꯀꯩꯅꯣ ꯐꯤ ꯃꯇꯠ ꯑꯃꯒ? ꯃꯈꯣꯏ ꯇꯥꯃꯣ ꯀꯅꯥ ꯅꯣꯁꯤꯕꯣ? ꯀꯅꯥ ꯅꯣꯃꯤ ꯅꯨꯄꯤꯁꯤꯕꯣ?
1: ꯀꯩꯅꯣꯅꯤ ꯁꯈꯤ,
2: ꯏꯆꯦ, ꯑꯩꯁꯨ ꯌꯥꯎꯖꯔꯛꯂꯤꯌꯦ, ꯐꯣꯟ ꯍꯦꯛ ꯍꯦꯛ ꯇꯧꯖꯔꯛꯄꯗꯣ ꯑꯩꯅꯅꯦ. ꯊꯕꯛ ꯑꯃ ꯇꯥꯃꯣꯒ ꯆꯠꯃꯤꯟꯅꯔꯨꯕ, ꯍꯜꯂꯛꯄꯗ ꯅꯨꯃꯤꯠ ꯇꯥꯈ꯭ꯔꯦꯅ ꯌꯨꯝꯗ ꯍꯟꯖꯤꯟꯕꯁꯨ ꯐꯔꯛ ꯇꯥꯔꯦꯗꯅ, ꯇꯥꯃꯣꯅ ꯇꯥꯃꯣꯒꯤ ꯌꯨꯝꯗ ꯑꯣꯏꯅ ꯆꯠꯂꯁꯤꯗꯅ ꯁꯨꯝ ꯂꯥꯡꯃꯤꯟꯅꯔꯕ.
0: ꯀꯔꯤ ꯇꯥꯃꯣ, ꯅꯨꯄꯤꯁꯤꯅ ꯍꯥꯏꯁꯤ ꯆꯨꯝꯕ꯭ꯔꯥꯕ? ꯍꯥꯏꯌꯣ ꯁꯦ, ꯍꯥꯏꯌꯣ ꯏꯃꯤ, ꯀꯔꯤꯒꯤꯅ ꯇꯨꯃꯤꯟꯅ ꯂꯦꯞꯇꯨꯅ ꯁꯨꯝ ꯂꯩꯔꯤꯕꯁꯤꯕꯣ? ꯅꯆꯤꯟ ꯅꯣꯡꯃꯨꯛꯇ ꯈꯣꯝꯃꯣꯏꯕ?
1: ꯁꯈꯤ, ꯁꯈꯤ, ꯅꯪ ꯑꯝꯇ ꯇꯞꯊꯈꯣ ꯀꯩꯗꯧꯔꯒꯦ? ꯏꯪꯅ ꯆꯝꯅ ꯑꯝꯇ ꯉꯥꯡꯅ ꯁꯦꯕ. ꯑꯣꯐꯤꯁꯀꯤ ꯊꯕꯛ ꯑꯃ ꯆꯠꯃꯤꯟꯅꯔꯨꯕꯅꯤ, ꯍꯜꯂꯛꯄꯗ ꯊꯦꯡꯗꯣꯛꯈ꯭ꯔꯦ. ꯍꯌꯦꯡ ꯂꯩꯀꯥꯏꯒꯤ ꯑꯍꯜ ꯑꯃ ꯅꯣꯏꯅ ꯊꯥꯔꯒ ꯊꯤꯟꯗꯣꯛꯍꯜꯂꯨꯅꯕ ꯄꯣꯔꯛꯑꯕꯅꯤ. ꯍꯧꯖꯤꯛꯇꯤ ꯍꯦꯛ ꯊꯤꯟꯖꯤꯜꯂꯨꯕ ꯍꯥꯏꯕꯗꯣ ꯂꯩꯀꯥꯏ ꯋꯥꯊꯣꯛ ꯑꯣꯏꯅꯅꯦꯅ ꯇꯧꯕꯅꯦꯕ.
0: ꯇꯧꯔꯤꯁꯤꯗꯤ ꯃꯣꯏ ꯇꯥꯃꯣ ꯊꯤꯟꯕ ꯐꯔꯛ ꯇꯥꯔꯦ ꯍꯥꯏꯕ ꯅꯠꯇ꯭ꯔꯣ? ꯂꯥꯛꯑꯣꯕ, ꯑꯩ ꯊꯤꯟꯒꯦꯁꯦ. ꯍꯦ ꯅꯨꯄꯤ, ꯒꯥꯔꯤꯁꯤꯗ ꯀꯥꯈꯠꯂꯣ, ꯒꯥꯔꯤꯁꯤꯗ ꯀꯥꯈꯠꯂꯣ, ꯀꯥꯈꯠꯂꯣ ꯏꯃꯤ ꯅꯪꯕꯣ.
1: ꯁꯈꯤ,
0: ꯍꯦ ꯅꯨꯄꯥ,
1: ꯇꯞꯅ ꯉꯥꯡꯉꯣ,
0: ꯒꯥꯔꯤꯁꯦ ꯃꯃꯥꯏ ꯂꯩꯊꯣ, ꯃꯃꯥꯏ ꯂꯩꯊꯣ ꯏꯃꯤ ꯅꯪꯕꯣ.
1: ꯁꯈꯤ, ꯑꯝꯇ ꯇꯞꯊꯈꯣ ꯀꯩꯗꯧꯔꯒꯦ? ꯅꯪꯕꯣ ꯑꯝꯇ ꯇꯞꯊꯈꯣ ꯏꯃꯤ.
0: ꯀꯔꯤꯒꯤ ꯇꯞꯊꯕ, ꯀꯔꯤꯒꯤ ꯇꯞꯊꯕꯅꯣ ꯍꯥꯏꯌꯣ?
2: ꯇꯥꯃꯣ, ꯏꯆꯦꯁꯦ ꯈꯔ ꯐꯖꯤꯟꯕꯤꯌꯣ, ꯅꯠꯇ꯭ꯔꯕꯗꯤꯅꯦ ꯀꯌꯥ ꯅꯥꯇꯩ ꯆꯥꯅꯔꯣꯏꯕ.
1: ꯅꯪꯁꯨ ꯑꯝꯇ ꯇꯨꯃꯤꯟꯅ ꯂꯩꯈꯣ ꯀꯩꯗꯧꯔꯒꯦ? ꯁꯟꯗ꯭ꯌꯥ, ꯑꯝꯇ ꯇꯨꯃꯤꯟꯅ ꯂꯩꯈꯣ.
2: ꯑꯩꯉꯣꯟꯗꯅꯦ ꯈꯨꯠ ꯆꯨꯝ ꯆꯨꯝ ꯊꯥꯔꯛꯄꯁꯦ ꯑꯩ ꯈꯥꯡꯗꯨ ꯂꯩꯕ ꯉꯝꯃꯛꯇꯦ ꯍꯥꯏꯕ.
0: ꯑꯩꯒꯤꯁꯨꯅꯦ
2: ꯌꯥꯝ ꯂꯩꯕꯖꯥꯅꯤꯀꯣ, ꯑꯩ ꯐꯣꯟ ꯇꯧꯗꯅ.
1: ꯅꯠꯇꯦ ꯅꯠꯇꯦ ꯁꯈꯤ, ꯅꯪ ꯑꯝꯇ ꯇꯞꯊꯈꯣ ꯀꯩꯗꯧꯔꯒꯦ? ꯑꯝꯇ ꯑꯝꯇ ꯆꯥꯎꯈ꯭ꯔꯕ ꯌꯨꯝꯁꯤꯗ ꯅꯣꯏ ꯑꯅꯤ ꯅꯨꯡꯁꯤꯅꯅ ꯂꯩꯃꯤꯟꯅꯕꯗ ꯀꯔꯤ ꯀꯥꯏꯔꯒꯦꯕ? ꯀꯔꯤ ꯀꯥꯏꯒꯦ? ꯀꯔꯤ ꯀꯥꯏꯒꯦꯕ?
0: ꯑꯩ ꯃꯆꯤꯟ ꯌꯥꯝ ꯂꯥꯛꯏ ꯇꯥꯃꯣ, ꯉꯁꯤꯗꯤ ꯑꯩꯅ ꯄꯨꯛꯅꯤꯡ ꯌꯥꯝꯅ ꯅꯨꯡꯁꯤ. ꯆꯦꯁꯤ ꯑꯃꯨꯛꯇ ꯐꯥꯛꯇꯣꯛꯇꯨꯅ ꯌꯦꯡꯉꯣ.
1: ꯀꯔꯤꯒꯤ ꯆꯦꯅꯣ? ꯀꯔꯤꯒꯤ
0: ꯆꯦꯁꯤ ꯑꯃꯨꯛꯇ ꯐꯥꯛꯇꯣꯛꯇꯨꯅ ꯄꯥꯍꯧꯑꯣꯏꯕ.
1: ꯀꯔꯤ ꯅꯣꯕ? ꯀꯔꯤ ꯅꯣꯕꯁꯦ?
0: ꯃꯈꯣꯏ ꯇꯥꯃꯣ ꯍꯌꯦꯡꯗꯒꯤꯗꯤ ꯑꯣꯐꯤꯁ ꯀꯥꯗꯕ ꯌꯥꯔꯅꯤ, ꯅꯅꯤꯡ ꯊꯨꯡꯅ ꯀꯣꯏꯕ ꯆꯠꯄ ꯌꯥꯔꯅꯤꯗꯅ.
1: ꯀꯔꯤ ꯁꯨꯝ
0: ꯌꯦꯡꯉꯣꯕ, ꯊꯕꯛ ꯇꯠꯄꯒꯤ, ꯊꯕꯛ ꯁꯦ ꯊꯥꯗꯠꯄꯒꯤ.
1: ꯀꯔꯤꯕ? ꯑꯩꯕꯨ ꯊꯕꯛ ꯇꯠꯂꯦꯕ?
0: ꯅꯪ ꯄꯦꯜꯂꯕ ꯅꯠꯇ꯭ꯔ? ꯅꯪꯗꯤ ꯄꯦꯜꯂꯔꯤꯅꯤ, ꯄꯦꯟꯅ ꯄꯦꯟꯅ ꯅꯣꯛꯑꯣ, ꯐꯣꯟꯗ ꯀꯥꯎꯊꯣꯛ ꯀꯥꯎꯊꯣꯛꯇꯨꯅ ꯑꯣꯐꯤꯁꯇꯒꯤ ꯄꯨ ꯄꯨꯗꯨꯅ ꯆꯠꯈꯣ, ꯅꯪꯗꯤ ꯄꯦꯜꯂꯔꯤꯅꯤꯅꯦ. ꯃꯣꯏ ꯇꯥꯃꯣ, ꯍꯧꯖꯤꯛꯃꯛ ꯅꯨꯄꯤꯁꯤ ꯃꯌꯨꯝꯗ ꯊꯤꯟꯕꯤꯌꯨ, ꯈꯨꯝꯕꯤꯗ꯭ꯔꯦ ꯈꯨꯝꯕꯤꯗ꯭ꯔꯦꯕ? ꯍꯩ ꯅꯨꯄꯤ, ꯀꯥꯈꯠꯂꯨꯅꯦ ꯒꯥꯔꯤꯁꯤꯗ, ꯅꯪꯕꯨ ꯀꯥꯈꯠꯂꯣꯏꯃꯤ, ꯅꯪ ꯌꯥꯔꯔꯣ ꯍꯥꯏꯕ ꯅꯠꯇ꯭ꯔ? ꯐꯩ ꯐꯩ,
1: ꯅꯪꯅ ꯇꯧꯔꯤꯁꯤꯕꯨ ꯀꯩꯗꯧꯔꯤꯅꯣ ꯏꯃꯤ? ꯁꯤ ꯁꯤ ꯁꯤ ꯊꯥꯗꯣ ꯊꯥꯗꯣ ꯊꯥꯗꯣ ꯍꯥꯏꯕ, ꯊꯥꯗꯣ ꯍꯥꯏꯕ, ꯊꯥꯗꯣ ꯍꯥꯏꯕ, ꯁꯥꯠꯁꯦ
0: ꯑꯩꯉꯣꯟꯗ ꯏꯆꯦꯒ ꯑꯣꯏꯔꯕꯅꯤ, ꯅꯪꯒꯗꯔꯣ ꯑꯩ ꯃꯁꯛ ꯈꯪꯗꯦ.
2: ꯑꯩ ꯏꯆꯦꯗ ꯌ 감도 비용한다. 제 타도 타도 비용. 이제 아이야는 안 그래 이제 아이 범목당 학비요. 다시 나의 인생만 품도 야는 안 그래. 나는 와칸 간다방가 마우다 받기. 다모보 다모 인생의 눈시로 봐. 아이 따기 원인로 봐나. 아이 이생이 맛본다 닥시가 지나이거든. 아이들 보고 하니까 야수 이제 다이거. 농시 사나는 레미나바 이몽아마 부가이나바 당질로바 콩탕세. 아이 때게 이란 외람이지. 이제 늪이 회비가 와버리. 늪이 회비 떠나 강반이 하이버세. 아이 이거 제다 클럭래 이제. 아이 아무한네 예사래로 예. 제 아이. 아이 세계 공적도 나이 와석자리 이제
1: 신진아
2: 아이 세계만 본다 야말 안 그래 아도 뭐 아이 옥대 비엄마디 났디에 이제 아이 옥대 비엄마디 났디에
1: 신진아 샤키 마크 되게 말할디 났디 마포로 해비나 마기니 피다 라레 하이히디 하이니 아도 구네 샤키 모바일 폰도 나오르바 모바일 폰부 마팜 마탐 짜드네 시즌으로 아이기슈 낭기나 폼다 짜오르바 이랄마 랑제크라말레 분시기란 폼다 마이티르발란 미모이니 낭기나 망다나시 아이 루룩네 렙데 낭 아이부 낙피 방암나 로이드라 낭나 아이부 낙피레 하이부 캉나나바 낭나 나쿤나 타진 마파 탐누나 파이리바 아토부 탕 쇼리도 에군데 피 그다음 비로 오시
2: 못다모 세어 다모 이제
1: 신자
2: 탕도 행운담다 비비오바
1: 신자 그리기노
2: 탕시 부어두는 아이짓 그렇게 탕아 신나 나오다 너바 바라마다 미보이랬어요 탕아 신나 번지 소풍이 나왔다 이래가 이제 금나 눈비 오이비기 탕나 서티드라마기 군젠비 강방암바기 타오라도 나나오다 주피네비요
1: 신자
2: 아이 잣크르게 타모 아이 잣크르게 이제
1: 신자
2: 아이 잣크르게

메가헐 사무가 홈데스믹 망하다 선독자리바 아카스반 인파기 FM 상하이 채널다 누가이러버 토름가야 아동기나 먹다 아동기다 먹다 탐자리 리프트나 타뷰 아카스반 인파기 상하이 채널 혹지어 묵란 톡자리 동안 버 품싱되기 로컷자바 이세이싱 구돌기 한브라 다비르시 아와이버 머푸 품시되기 보니엄나 삭바 이세이마 로미메테이기 마이엑다 소리 센점나 세랑 비세이니 란톡자리

공감 아무 못 찾는 아마디 매양 랑범 수바다니 대비 마코에니데기 마담이세 다한자그니 뿡따라 뉴미중 마마중 미니따라 탐자리 마담이세 뉴미중 마마중 미니니푸 란톡자그니 제일시다 처음 란톡피기다부 생디 카이디엔 빅토리아 라이슘 라시쇼리 아마디 이룽범 마니스나 처음 부톡바 처음 부톡비 사골셈 로마 동안동안바 머니풀 필름시 란톡적은 해잉 노미당 뿡따룩 미니따라 뿡따룩 미니니푸 산독적은 공간기타우람 더운기 한바다 탕점용시 대비니 샥바 공정벌바 더운기니 수부다 파스앱기 마루 오이바 하이비히라마시다 인디언 레드크로스 멤버 오이나 레이디바 로이니나 인디언 레드크로스 소사이티 머니포르다 파스앱 마스터 트레이너 오이니수 레이비디바 닥터 반키마 찬드라 톡송가 에코기 미훗 MM 사나야가 운해던 와이사바 다음 부톡비 농촌맘 로마 봉마판 마카이 타브 펌비기니 마이팍 레벨로미 나마차 부톡바다 마이팍 레벨로미 휘닝 수범 구나마니 싱 우치와다 레이브가 에코이기 미헤 이랭범 아짓 쿠마 미테가 우나두나와리 사바 다음 부톡비 농촌맘 로마 YouTube live chat ki kutanga khanbirak pe sai tahan jakni hai ngumi dang pung tara matang si dang si amadi hai ngi chatha jaga da bathoram parin sing ning sing jaw loi jere thom sandok tuna tahan jari basi akash pani falgi kangla chene lagni haujik pung pham si da puduna lakchari manipuri film sai khudo khudol gi han bada tabirasi ahing mamai haiba film sidagi afaw amadi maduri makoyani ge pun makhon jelda nimai lekhang thim na sedeng ba amadi afaw ma samang na serang mi sei khudol tamjari lominarasi

하하이붕 농반 말아이 톡룩테이 싸우부수 말아이 룩터리 하라고 뚜민뚜민 정전결에 펌펌랑다 사인의 농반길레이디 갓 크러버니 꼬마범 마이비드 신나라가 이마 마이비 농반라이는 껄리블레이세 이부도 우머랑 탕징이 마쿠따 따생 따생의 신내비 러우들락뜨바야로이 가리고마 러우들어가디 농말 아이는 랑 탕중 따르가 분전바라 나트르가나 빠야나 레이드 마쿠타 하바 분바라 짜타가 도리베니 헥 하이라 마가 농반제 펌 마가 레이름 바다기 아 캄바토이 빌락 브리 잉우 바니다 마다기디 정실레 마리 마리 마자이베 마 토이 빌로이는 펌펌 랑드 펑크리 아이붕어 캄바나 레이컷 바상악 바디 바자이 하이다 사저

0: 멍아 앙앙나 쿠른 마마가 톡레이도 농반 쌍셀러가 마마이비 까다히 비로 아이기레이도 틀러버니 예루르기 미야마시다 농반을랑 부토레이 앙앙마 타우뿐나마 예리 하이브네텐 신제게 하기 세석니나 마탕마탕 어쩌우상 앙앙마 타우옌벨로에라가 마자이비에마기 마낙 욕실레이 니삐 깡룹두데 예럭범마탐 아두다 천하이비엄마 싱엘레랑시 아마텔로비우도 라이드 깔루 퇴빈에 따농바 아 헥타 하이데비로 마마이드 훗레이토가 피가우도 저러저러저 하이데럭벌레이두나 레마이드 따 하라야암나 롱닝들 떠오므니다 하라가 마마이리 투어글레 호레 천하한 마탕다무 앙앙 가만히 예럭벌레이두디 마수 어수금나 마탕
1: 공정 벌벅이 세했다 모양 템사나 또 미대비네 석바 모양 강내롤다 당징 하라우부기 마땅 나시 토롱기 아한 보이나 따미네레 토롱기 아로이베시디 학셀가 마리레이나바 워리와타이 마묵 로컷자게 나시 탐자리바 히람시 타모이부 섹신나 탐바 하이리베 히람시다 아부자민 드르짓 Assistant Professor Cardiologist Jawaharlal Nehru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 Porompata Laibaga Nang Taton Ga Unaduna Saba Wari Wataini
2: Ahoy Taton
1: Aduga Horomasibu Puthopi Bana Nung Thombam Romani Dr. Bu Studio Da Taram Nok Chari
3: Thank you
1: Dr. Ahan Basi De Khoina Mayam Nasu Hen Khangbudi Khangnare Ado Heart Natragana Khoigi Thamoy Hairi Base Magi Maru Ba Mathau Singgi Matang Da Dr. Ahan Ba Wahu Doina Kitang Thambi Na Ba Dr.
3: हां मतलब द ओरिनरी रेडियो की खुदांग दगी ताबीर ब मैंबो है ना हां मतलब न लुक्चरी हार्ड से ख्वाइदगी मरुए ब ऑर्गनी है ना दम लबु है कोई ने पेशेंट में हिंग बसी भाई से हार्ड ना मथौ तौबा लेप पद ने दिसाई तो से कोई की बॉडी की मफम द चलीबा यौरीबा ई मैम ई से द कोई की ऑक्सीजन अटोबोनी

0: 다다. 해마. 다다. 다이다 오래. 학장 감 들어보러.
1: 가시다 어디?
0: 아이 비누 자 뒤로래. 나 알아보니 룰에다나.
1: 나디. 파모.
0: 나랑 네가 이더러 봐. 낭디 나랑 락니 하이라가 락수 락디.
1: 그리.
0: 낭가랑 아둠 락히드라디 까이더러기 해봐.
1: 아이보. 나랑 나 코에게들 락게 하이라마라.
0: 아이마. 까오러브로. 아이부 예끄니 윰달레이르무 하이두디 아이딩아랑 뽀팜파고 밤다나 낭붕아이도 아두가 낭디 죽락슬락디 응아시낭 짭방엄거들어 따등아 시디자씨 에코이기다 아이길라이 하이도 로이 톡비로 아이 나 코이기 임팔레레이바시 하이나락다레 아이 윰다 짤라게
1: 짭바다이 짭바다이
0: 까다이도 짭거니 하이바
1: 남까지 동아이 짰거니
0: 낭나 이길 라이로 비버놈이다 아두 파워버디 레이키니에 하우직 낭나 짰거니 하이버두부 아이 코이기다 나트로
1: 아이 강디 까다 해야 되노 아이 강디 아상벌로 묵가 아상바디 아가 땀나 삼나 키벌람도 우용 마자나 꿍나 예능 지옹리바 강팔 멜레이나 찡마이 탄나 샷범업험 나보기 이탁 한가마빨기 러북다 나보기 이탁 마도주나티 와들리 에이깅감 크이기 왕마드니 아둥나이기 농자비기 꿈이도 잡았다.
0: 다다, 어보이봐. 아이 코이기 콜도 또 엉나 파자 그래. 난 니까로 많이 강이.
1: 아이 강이 까이 나 돈비. 난 나이보 마랑 허할리. 아이기 콩채포 아목 상도 할리. 난기 나뚱 인도 나 혹직 먹 짜닝해.
0: 다다, 라이 매암시 난 니 방학 들어. 이씨, 파자 이다고 까이 안가 그러고 노세요. 아, 너기 파자 미시나 까나노 인도 하이비두로
1: 낭 인도 마사 강무라
0: 강데 아시부 인도로
1: 나티 낭 수오베야이 로인 오베야이
0: 아이마 인도 하이비시디 라야시기 마밍 오이래 아이디 낭나 마밍 헥헥 번버드다 라이보이닝이
1: 까나토비 낭 아시디 할로 아이 노말라게
0: 마시디 가이다오라바
1: 나시디

0: 아이쇼 잘라니 아이게 짜투하게 맡아 모이래 낭할로
1: 가다이셔 가다 우리 봐
0: 강대 아도 뭐 짜투하게 맡아 모이래
1: 하이마 아이기 나이디 마두마딩아 실로이 비르무타다 라오사시 아이 코이기다 하나사시 누웅마타 오래버수낭 아이기다 라아무
0: 짜투하다이 자지
1: 자신해 가다 난기 보다 이 부비게 라오타다 자세 셀레시 라오 세 셀레시
0: 셀레시

나이 파자마 모야암도 간바나 하나 우르도나 바타위따오 영원해 파자들아 나이 마야암세 시원히 했다 히에가 석크리스도 있다오 용어 하라 하라 하이제리 농바나디 바타위따오 까다이더기 까다이더기 야로이 마시디 아이코에게 이빠이 붕어나 곰자 곰자 코딩기 라이 핵펌 마펌도 시니 까다이 해베이따오 로이네 박라 뚜뚜뚜뚜 하우나 빠지엥 바라이네 로이네 꼬이셀로가 탐미바시니 아두디따오 아이디 라이 까다이더기 핵따라 아두두두두두 아다 라이 마야 마살리브니 빠이 타로키롱마이다 핵피로 살로아세 파오 이따오 부폭파 판타우 뿌리엠바나 라이 핵펌네 핵하이 농야에 동 가봤다 비타 비상하다나 마이 타로 킬로 마이 해요 보면 땀 맞으다

통야이 나 까빠도 따바다 징어이 붕어 모양 탕징나 아양라이마 반토이 비행에 하려가 하이 하이 아양라이마 반토이 맞아 이 붕어 농야이 캄버기

농반이 나공 석그러마는 것이다. 우어스워법 홍홍 라오보다 요삐 탑싱하이크레 석그러마는 것이다. 퇴비 하이바 꼴로이 밍란도 닝닝닝닝 라오노 훗뜨나 쌍기바부 농반 레이베야 대폭 호갈레 아하하하 바타오이다오 낭낭우즈 까리노

0: ꯍꯣꯠꯅꯔꯕꯗꯤ ꯃꯤ ꯑꯣꯏꯅꯤ ꯍꯣꯠꯅꯕ ꯂꯦꯞꯀꯅꯨ ꯍꯥꯏꯔꯤꯕ ꯑꯗꯨꯏꯃ ꯑꯩꯅ ꯃꯤ ꯑꯣꯏꯕ ꯍꯥꯏꯔꯤꯁꯦ ꯍꯌꯦꯡ ꯋꯥꯏ ꯆꯥꯎꯔꯒ ꯑꯆꯧꯕ ꯃꯤ ꯑꯃ ꯑꯣꯏꯅꯤ ꯍꯥꯏꯔꯤꯅꯤꯀꯣ
1: ꯃꯥꯅꯤ ꯃꯥꯅꯤ ꯑꯗꯨꯅꯤ ꯕꯨꯡꯉꯣ ꯏꯆꯥꯕꯨ ꯁꯦꯟꯅꯕꯤꯔꯤꯕ ꯊꯥꯖꯕ ꯊꯝꯕꯤꯔꯤꯕ ꯑꯣꯖꯥꯒꯤ ꯃꯐꯝꯗꯅꯦ ꯊꯥꯖꯕ ꯃꯥꯡꯍꯟꯕ ꯌꯥꯗꯦ ꯍꯌꯦꯡ ꯋꯥꯏꯅꯦ ꯅꯪꯅꯅꯦ ꯑꯆꯧꯕ ꯃꯤ ꯑꯃ ꯑꯣꯏꯔꯦ ꯍꯥꯏꯕ ꯄꯥꯎ ꯍꯦꯛ ꯇꯥꯕꯗ ꯍꯧꯖꯤꯛꯀꯤ ꯅꯪꯒꯤ ꯑꯣꯖꯥꯗꯨꯅꯅꯦ ꯑꯩꯅ ꯇꯥꯛꯄꯤ ꯇꯝꯕꯤꯔꯛꯈꯤꯕ ꯃꯍꯩꯔꯣꯏꯗꯨꯅꯤ ꯍꯥꯏꯗꯅ ꯍꯔꯥꯎꯖꯗꯣꯏꯅꯤ ꯑꯗꯨꯅꯅꯦ ꯑꯣꯖꯥꯕꯨ ꯀꯥꯎꯐꯝ ꯊꯣꯛꯇꯦꯀꯣ
0: ꯍꯣꯏ ꯑꯗꯣ ꯏꯃꯥ ꯏꯃꯥꯟꯅꯕ ꯃꯌꯥꯝꯗꯤ ꯂꯥꯏꯔꯤꯛ ꯇꯝꯐꯝꯗ ꯃꯈꯣꯏ ꯃꯈꯣꯏꯒꯤ ꯃꯄꯥꯁꯤꯡꯅ ꯂꯣꯏꯅ ꯊꯤꯟꯕ ꯂꯥꯛꯑꯦ ꯑꯩꯈꯣꯏ ꯕꯕꯥꯗꯤ ꯂꯥꯡꯐꯩꯗ ꯁꯨꯝ ꯂꯩꯈꯤꯕꯅꯤꯅ ꯑꯩꯕꯨ ꯅꯣꯡꯃꯇꯁꯨ ꯊꯤꯟꯕꯤꯗꯦ ꯃꯥꯅ ꯂꯥꯡꯐꯩꯗ ꯁꯨꯝ ꯂꯩꯔꯤꯁꯤꯕꯨ ꯀꯩꯗꯧꯔꯤꯅꯣ ꯏꯃꯥ
1: ꯕꯕꯥꯅ ꯂꯥꯡꯐꯩꯗ ꯂꯩꯔꯤꯗꯣ ꯏꯆꯥꯅ ꯂꯥꯏꯔꯤꯛ ꯇꯝꯅꯕꯒꯤ ꯁꯦꯟ ꯇꯥꯜꯂꯤꯕꯅꯤ ꯍꯥꯏ ꯅꯥꯀꯟꯗ ꯊꯝꯂꯤꯕ ꯉꯥꯁꯤꯡ ꯑꯁꯤꯗꯤ ꯌꯥꯝ ꯃꯌꯦꯡ ꯇꯥꯔꯝꯂꯦꯗꯅ ꯍꯧꯗꯣꯡꯅ ꯆꯥꯈ꯭ꯔꯤ ꯑꯣꯏꯔꯝꯃꯅꯤ ꯅꯪꯒꯤ ꯍꯧꯗꯣꯡꯗꯨ ꯀꯥꯏ ꯂꯩꯈ꯭ꯔꯦ
0: ꯇꯨꯅꯥꯃꯤꯅ ꯆꯥꯕ ꯑꯣꯏꯔꯝꯃꯣꯏꯌꯦ
1: ꯃꯥꯅꯤꯗ ꯌꯦꯡꯉꯣ
0: ꯏꯃꯥꯅ ꯊꯣꯡꯐꯝ ꯆꯥꯗꯕꯗꯒꯤ ꯂꯩꯀꯥꯏꯒꯤ ꯍꯧꯗꯣꯡ ꯂꯝꯕꯣꯏꯕ ꯄꯨꯛꯆꯥꯎꯅ ꯅꯥꯔꯣꯜꯗꯒꯤ ꯁꯣꯏꯅ ꯁꯛꯈꯤꯕ ꯑꯣꯏꯔꯝꯅꯤ
1: ꯑꯣꯏꯔꯣꯏꯀꯣ ꯑꯣꯏꯔꯣꯏꯀꯣ ꯍꯧꯗꯣꯡ ꯄꯨꯛꯆꯥꯎꯕꯗꯣ ꯉꯁꯤ ꯂꯥꯛꯈꯤꯕꯒꯤ ꯁꯃꯤꯟ ꯐꯪꯍꯧꯗꯦ ꯃꯁꯤꯗꯅꯦ ꯃꯁꯤꯗꯅꯦ ꯑꯩꯅ ꯍꯧꯗꯣꯡꯗ ꯂꯨꯅ ꯇꯧꯔꯨꯅꯨ ꯇꯨꯃꯤꯟ ꯂꯩꯕ ꯍꯧꯗꯣꯡꯅ ꯆꯐꯨ ꯂꯨꯝꯃꯤ ꯍꯥꯏꯅꯔꯤꯕꯁꯦ ꯅꯪꯒꯤ ꯍꯧꯗꯣꯡꯗꯣ ꯀꯥꯏꯖꯈ꯭ꯔꯒꯦ ꯅꯪꯒꯤ ꯇꯨꯅꯥꯟꯕꯤꯗꯣ
2: ꯄꯨꯛꯆꯥꯎ ꯅꯪꯒꯤ ꯑꯗꯨꯃꯥꯏꯅ ꯅꯝ ꯀꯟꯕ ꯍꯨꯔꯥꯟ ꯆꯤꯟꯊꯤꯒꯤ ꯊꯕꯛꯇꯣ ꯏꯃꯨꯡꯁꯤꯗ ꯇꯧꯔꯛꯀꯅꯣ
3: ꯍꯦ ꯑꯉꯥꯡ ꯍꯨꯔꯥꯟꯗꯗꯤ ꯀꯩꯅꯣ ꯃꯁꯤꯗꯤ ꯍꯧꯗꯣꯡ ꯑꯩꯈꯣꯏꯒꯤ ꯏꯊꯧꯅꯤ ꯅꯪꯗꯧꯅ ꯇꯨꯁꯣꯟ ꯃꯥꯁꯣꯟꯅꯗꯤ ꯑꯩꯗꯤ ꯍꯤꯡꯒꯣꯏ ꯈꯪꯉꯕ꯭ꯔꯥ
2: ꯑꯩꯗꯤ ꯏꯃꯨꯡꯁꯤꯒꯤ ꯆꯥꯛ ꯆꯥꯗꯨꯅ ꯏꯃꯨꯡꯁꯤꯕꯨ ꯏꯀꯥꯏ ꯈꯨꯝꯅꯗꯨꯅ ꯂꯩꯖꯔꯤꯕ ꯍꯧꯗꯣꯡꯅꯤ ꯇꯥ ꯄꯨꯛꯆꯥꯎꯗꯤ ꯂꯝꯕꯣꯏꯕꯅꯤ ꯅꯪꯒꯤ ꯑꯁꯦꯡꯕ ꯌꯨꯝ ꯂꯩꯇꯦ ꯃꯤꯒꯤ ꯁꯥꯏꯖꯤꯟ ꯁꯌꯥ ꯌꯦꯟꯅ ꯈꯥ ꯄꯥꯎꯗꯥꯕꯤ ꯁꯥꯏꯖꯤꯟ ꯄꯣꯜꯂꯤꯕꯤ ꯑꯣꯏꯅ ꯍꯤꯡꯂꯤꯕ ꯍꯧꯗꯣꯡ ꯂꯝꯕꯣꯏꯕꯅꯤ
3: ꯂꯝꯕꯣꯏꯕ ꯃꯥꯅꯤ ꯃꯥꯅꯦ ꯑꯩ ꯍꯧꯗꯣꯡ ꯂꯝꯕꯣꯏꯕꯅꯤ ꯑꯩꯕꯨ ꯂꯝꯕꯣꯏꯍꯟꯗꯨꯅ ꯆꯥꯛ ꯂꯦꯝ ꯆꯥꯗꯨꯅ ꯍꯤꯡꯍꯜꯂꯤꯕꯁꯤ ꯀꯅꯥꯅꯅꯣ ꯅꯪ ꯈꯪꯕ꯭ꯔꯥ ꯃꯤꯑꯣꯏꯕ ꯃꯈꯣꯏꯅꯗꯤ ꯑꯩꯁꯨ ꯅꯪꯒꯨꯝꯅ ꯏꯃꯨꯡ ꯑꯃꯗ ꯏꯪꯅ ꯁꯤꯛꯅ ꯍꯤꯡꯂꯝꯃꯤ ꯅꯪ ꯑꯩꯒꯤ ꯋꯥꯔꯤꯁꯤ ꯅꯤꯡꯁꯤꯡꯍꯜꯂꯛꯀꯅꯨ ꯊꯝꯃꯣꯏꯁꯤ ꯄꯨꯕ ꯉꯝꯗꯦ ꯇꯣꯅꯥꯟ
2: ꯇꯥꯄꯨꯛꯆꯥꯎ ꯀꯩꯒꯤꯅꯣ ꯀꯞꯄꯤꯗ꯭ꯌꯥ ꯑꯩꯗꯤ ꯈꯪꯗꯕꯅꯤꯅ ꯅꯣꯡꯃꯇꯁꯨ ꯇꯥꯄꯨꯛꯆꯥꯎꯒꯤ ꯋꯥꯔꯤ ꯍꯪꯂꯨꯗꯦ ꯑꯩꯁꯨ ꯍꯧꯗꯣꯡꯅꯤꯅ ꯇꯥꯄꯨꯛꯆꯥꯎꯅ ꯇꯥꯔꯛꯄ ꯃꯤꯠꯀꯤ ꯄꯤꯗꯨ ꯎꯔꯒ ꯅꯨꯡꯉꯥꯏꯇꯕ ꯐꯥꯎꯋꯦ ꯍꯥꯏꯌꯣ ꯇꯥꯄꯨꯛꯆꯥꯎ ꯇꯥꯄꯨꯛꯆꯥꯎꯒꯤ ꯑꯣꯏ ꯊꯪꯕ ꯃꯤꯠꯇꯨꯕꯨ ꯀꯃꯥꯏꯅ ꯀꯥꯏꯈ꯭ꯔꯤꯅꯣꯕ
3: ꯇꯨꯅꯥꯟꯕꯤ ꯅꯪ ꯑꯩꯒꯤ ꯋꯥꯔꯤꯁꯤ ꯇꯥꯅꯤꯡꯒꯅꯨ ꯑꯩꯒꯤ ꯋꯥꯔꯤ ꯇꯥꯔꯒꯗꯤ ꯅꯪ ꯏꯃꯨꯡ ꯑꯁꯤꯗ ꯂꯩꯅꯤꯡꯉꯣꯏ
2: ꯇꯥꯄꯨꯛꯆꯥꯎ
3: ꯑꯩ ꯄꯨꯛꯁꯤꯜꯂ ꯑꯃꯅ ꯅꯨꯡꯄꯥꯟ ꯑꯣꯜꯂꯦ ꯏꯃꯨꯡꯁꯤꯗ ꯅꯝꯂꯤꯕ ꯉꯥꯍꯤꯡ ꯆꯥꯍꯤꯡ ꯃꯅꯝꯁꯤꯗ ꯑꯩ ꯂꯩꯇꯥꯐꯝꯗ ꯑꯩ ꯆꯪꯒꯦ
2: ꯌꯥꯔꯣꯏ ꯇꯥꯄꯨꯛꯆꯥꯎ ꯇꯥꯄꯨꯛꯆꯥꯎꯅ ꯏꯃꯨꯡꯁꯤꯒ ꯂꯩꯅꯔꯝꯕ ꯋꯥꯔꯤꯗꯣ ꯑꯩꯉꯣꯟꯗ ꯍꯥꯟꯅ ꯈꯪꯍꯜꯂꯣ ꯑꯗꯨ ꯅꯠꯇ꯭ꯔꯕꯗꯤ ꯑꯩ ꯌꯨꯝꯕꯨ ꯇꯥꯅꯕ ꯂꯥꯛꯎꯅꯤ ꯂꯥꯎꯔꯒꯦꯗꯣ
3: ꯋꯥꯔꯤꯗꯨ ꯂꯤꯔꯗꯤ ꯑꯩꯒꯤ ꯑꯔꯥꯝ ꯈꯧꯔꯥꯡꯕꯁꯤ ꯀꯣꯛꯍꯟꯕ ꯉꯝꯒꯗ꯭ꯔ
2: ꯍꯥ ꯑꯩꯅ ꯉꯝꯕ ꯑꯣꯏꯔꯗꯤ ꯑꯩ ꯃꯇꯦꯡ ꯄꯥꯡꯒꯦꯕ
3: ꯂꯤꯔꯒꯦ ꯑꯗꯨꯗꯤ ꯃꯇꯝꯗꯣ ꯑꯩꯁꯨ ꯍꯧꯗꯣꯡ ꯃꯆꯥ ꯑꯣꯏꯔꯤ ꯂꯩꯀꯥꯏ ꯑꯁꯤꯒꯤ ꯏꯃꯨꯡ ꯑꯃꯗ ꯑ� ꯆꯥꯎꯕ ꯁꯔꯦꯞ ꯐꯥꯗꯨꯅ ꯍꯤꯡꯖꯔꯛꯏ ꯑꯄꯤꯛꯄ ꯋꯥꯈꯟꯅ ꯃꯥꯡ ꯊꯥꯗꯨꯅ ꯌꯨꯝꯂꯤꯡꯕ ꯏꯃꯨꯡ ꯑꯃꯒꯤ ꯋꯥꯔꯤꯅꯤ ꯏꯃꯨꯡꯗꯨꯗ ꯂꯝꯆꯠ ꯂꯨꯗꯕ ꯅꯨꯄꯥ ꯑꯃꯅ ꯂꯣꯅ ꯑꯔꯥꯟꯕ ꯁꯥꯖꯠ ꯂꯤꯆꯠ ꯀꯌꯥ ꯆꯠꯂꯛꯄꯒꯤ ꯄꯥꯎꯅ ꯂꯩꯀꯥꯏꯗꯨ ꯄꯨꯝꯅꯤꯟ ꯅꯤꯟꯕ ꯍꯧꯔꯛꯂꯝꯃꯤ ꯑꯗꯨꯕꯨ ꯃꯁꯥꯗꯨꯒꯤ ꯂꯤꯆꯠ ꯁꯥꯖꯠ ꯑꯗꯨꯕꯨ ꯂꯣꯁꯤꯟ ꯈꯨꯝꯖꯤꯟꯗꯨꯅ ꯆꯨꯝꯃꯟꯅꯕ ꯀꯟꯅ ꯍꯣꯠꯅꯔꯝꯃꯤ ꯏꯃꯨꯡ ꯑꯗꯨꯒꯤ ꯄꯨꯛꯆꯦꯜ ꯆꯥꯎꯕꯤ ꯃꯁꯥ ꯅꯤꯡꯉꯣꯜ ꯑꯃꯅ ꯑꯩꯒ ꯇꯨꯕꯣꯟꯕꯤ ꯀꯧꯕꯤ ꯍꯨꯏꯅꯥꯎ ꯑꯃꯒ ꯂꯣꯏꯅꯅ ꯏꯃꯨꯡꯗꯨꯗ ꯂꯩꯔꯝꯃꯤ ꯑꯩꯈꯣꯏ ꯑꯅꯤ ꯍꯨꯏ ꯑꯃꯗꯤ ꯍꯧꯗꯣꯡꯒꯤ ꯈꯦꯠꯅꯕ ꯂꯩꯇꯅ ꯌꯥꯝꯅ ꯅꯨꯡꯉꯥꯏꯅ ꯆꯦꯟ ꯆꯣꯡꯗꯨꯅ ꯁꯥꯟꯅꯔꯝꯃꯤ ꯇꯨꯕꯣꯟꯕꯤ ꯌꯥꯝꯅ ꯁꯤꯡꯉꯤ ꯃꯤꯑꯣꯏꯕꯒꯤ ꯑꯔꯣꯟ ꯑꯊꯣꯛꯄꯅꯃꯛ ꯃꯅꯝ ꯅꯝꯅꯝꯗꯨꯅ ꯃꯥꯅ ꯂꯣꯏꯅ ꯄꯨꯊꯣꯛꯄ ꯉꯝꯃꯤ ꯂꯝꯆꯠ ꯂꯨꯗ꯭ꯔꯕ ꯅꯨꯄꯥꯗꯨꯅ ꯑꯔꯣꯟ ꯄꯣꯠꯁꯛ ꯑꯃꯈꯛ ꯂꯣꯠꯇꯨꯅ ꯊꯝꯕ ꯑꯗꯣ ꯃꯥꯅ ꯈꯪꯂꯝꯃꯤ ꯂꯩꯀꯥꯏꯒꯤ ꯋꯥꯊꯣꯛꯇꯨꯅ ꯁꯨꯝ ꯁꯨꯝ ꯆꯥꯎꯊꯣꯔꯛꯇꯨꯅ ꯏꯃꯨꯡꯗꯣ ꯅꯣꯡꯃꯇ ꯁꯥꯟꯇꯤ ꯑꯣꯏꯅ ꯂꯩꯕ ꯐꯪꯂꯛꯇꯦ ꯁꯦꯟꯖꯥꯎ ꯄꯥꯏꯕ ꯏꯃꯨꯡ ꯑꯣꯏꯕꯅ ꯋꯥꯊꯣꯛ ꯑꯗꯣ ꯂꯣꯁꯤꯟꯅꯅꯕ ꯀꯟꯅ ꯍꯣꯠꯅꯔꯛꯏ ꯑꯗꯨꯕꯨ ꯑꯆꯨꯝꯕ ꯄꯥꯝꯕ ꯃꯤꯑꯣꯏ ꯆꯥ ꯀꯌꯥꯅ ꯑꯆꯨꯝꯕꯗ ꯐꯪꯅꯕꯒꯤꯗꯃꯛ ꯑꯉꯝꯕ ꯄꯥꯝꯕꯩ ꯀꯌꯥ ꯁꯤꯖꯤꯟꯅꯔꯛꯏ ꯏꯃꯨꯡꯗꯨꯒꯤ ꯂꯥꯟꯖꯦꯗꯔꯕꯤ ꯄꯨꯛꯆꯦꯜ ꯆꯥꯎꯕꯤ ꯅꯨꯄꯤ ꯑꯗꯣ ꯃꯤꯌꯥꯝ ꯃꯥꯡꯗ ꯐꯥꯎꯕ ꯄꯨꯊꯣꯛꯂꯒ ꯂꯝꯆꯠ ꯂꯨꯗꯕ ꯅꯨꯄꯥꯗꯨꯅ ꯂꯣꯁꯤꯟꯗꯨꯅ ꯊꯝꯂꯤꯕ ꯄꯣꯠꯁꯛ ꯑꯗꯣ ꯄꯨꯊꯣꯛꯎ ꯍꯥꯏꯗꯨꯅ ꯈꯣꯡꯒꯣꯏꯅ 두번 비는 비에도기 분치부 까닝루부더기 로는 탐리버 보석가도 미아 망는 부독도나 타다루리 아 숨통 매릭 비더기 마야오 오이드나 이몽가도 땅고이 땅에 뜸는 마이 타도 비그리
2: 어 나코이 아니디 가다이들 로도나 나태하오리바
3: 아이디 하우도니나 찌엔종도나 우럭와럭다 아잉가야 야래
2: 아두가 두번 비나 까이다
3: 두번 비도 복실 퍼트러봐 행시하버드는 두범이도 회일러론 바칭다 요한토크
2: 에스 아도 아도기 막하디
3: 에이나 마샥 마야함세 카항우감드라두나 농마 캉하우다나 낭기 허직 레이바 윤부 알라두기 피두펌다 마이게이 캉다 콩콩두나 쌍루바다 이스카나기 허우도 노원토크 늑시 크레다 하이드나 에이부 윤마시대 부신드나 욕비르키
2: 오 다 북사우수 yum si de lera mie ba ado makha mu libiro
3: ba yare
2: ta bu ja makha do libiro ba ayam dani nge ba se
3: tun han bi yum bu sina di ai bu yam na lu na to ado ge yum bu rem bi lem bi ye she minung si hai ba do karim ta ma sak khang ki de yam na sa goli patham bam nai di ado ge mingon de onchin onchin no khat na ba yak ta ho
2: Nongbuta
3: aigini haidana chaktak naibiti.
2: Eh.
3: Aishu. Irai bakini khandana asmuk wana kaaki.
2: Oh.
3: Ibuk lamana loiraba aina kai manung da pochai sen silaga chaduna lona lona lenki. Adubu imung da usi asiba pusala ai haidana aibu tana tana ra phubiki.
2: Eh.
3: Mama ithangdadi ai usi shabu phanglakhi dare. Puka silamana mathak makha onuna wana kaaki aduga. Tapiya si na cha ba pangdar ba ibu pukcao ba hay na miyoy ba makoy ki mingoy na ibu thonbik.
2: Oh.
3: Namito ngasi suning singli. Magi nupagi ngarau kendo na thamlam laga. Madi miyoy karagaloy na maya higatun na laytokre.
2: Ah.
3: Idi cha lam bagaloy. Sanam nganam gi manam na ay laytabong kanglag tradu na. Saluk tagi ngarau to ay na lautaraga prok prok sai bolorom dayda. Yumbu adu na. Sak-sagi hayna phamthabaga aina saibu du ubudagi hawdong ne hayna khanglau lau budagi lembi sakhum de chinchile aduga maral thaidok na aingon de oina hawdong pukchau ba aidana koi tan tan rami ai adu makshiela makhoi ani kan khan a hoi adudagi di nungdang wairam aina kithi kurum changsin duna phamung kang de kunnuna leiringai da kadum dagi no khanglau de Bob, now no, now he come on a egg. Wait, come on me. Is it too early?
2: Tapuza, I lally. I not tapuza, you are a kanglu da bana, lana laure. Pare, Nasidi, I nagile pumtake. Nahan so, I nazaba de amakakani. Tapuza no hurandu nazaki budu di anini qua. Adubu charo yare. A sukui besa. Imung sida aduk wana khang duna lairak laga bo ngasi su pizage tu masigi makhum se tabang haru ba ga se uphai sigi mathak da thama me tu ngaru ba se phakai duna ne chatho olao ai ne mi yenge ba aduga sa da ba sa ge mapan da sana ruge ba
3: hore nangon da phubi roi dra
2: phuro ye ai di nga ama cha ba phaw ba ngam de ado chahau ro ai mapan da thoge prab prab zaro ko
3: oh